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번역가이시자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고 계시는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2: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난주에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네, 제가 먼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우키요에가 이 특히 프랑스 세계에 끼친 영향과 그리고 이주영님의 번역 세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서 고흐와 이 로트레크가 우키요에에 열광했던 이 자포니즘인데요.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놀랐던 일본의 이 미의식의 수출. 로부터 지금 이 현대 한국과 일본이 배울 수 있는 상호 발신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우키요에가 왜 19세기에 그 예술가들한테 그렇게 영감을 줬을까 봤더니 대중문화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일본 망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와 결이 저는 같다고 봐요.
1: 아, 네.
2: 형식만 다른 거지 대중문화거든요.
1: 네.
2: 대중문화는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일본 문화인데 한국에서나 그 서구권에서나 그 즐기는 게 그 다수가 즐기는 게 일본 망가라든지 뭐 J-POP이라든지 J-POP 팬도 많거든요. 그다음에 J-POP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음식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대중적인 문화잖아요. 근데 대중문화가 가지는 파워가 21세기에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이게 현대사회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엘리트 문화 위주였다면 지금은 대중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면 판매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1: 그렇죠. 네.
2: 번역을 할 때 그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어나 영어나 뭐 번역을 할 때 이 책이 전혀 일본 문화와 관계가 없는 타이틀과 그 시놉시스인데 우키요에나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꼭 나와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서구권에서는 우키요에가 그냥 되게 일상화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회사에서 프랑스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그 프랑스인이 그 회사원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우키요에 딜러로 활동하게 된 이유가 이분도 더 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일본 문화 책이 아니에요. 경제책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막 그 일본 여행 다니면서 뭐 오사카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 경험했던 그 후르츠산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우키요에 얘기 나오는 그런 소설도 있고요. 그처럼 이렇게 서양 대중 소설에 우키요에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다음에 일본 책에서도 독특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이 시부사와 에이치 그 번역서를 냈잖아요. 시부사와 에이치의 윤리 경영 리더십이라고 그 NHK 출판사의 모리아 아츠시 저자가 쓴 책에서 우키요 얘기가 나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시부사와 에이치가 미국에 건너갔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과 만나요.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분도 약간 우키요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1: 네.
2: 대중 문화니까 우키요에가 가지고 있는 미의식이 너무 좋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미의식을 동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장면이. 근데 이처럼 우키요에는 외국인들한테 일본이다. 일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 여기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을 하면 그 국제 터미널이거든요. 거기 에도 거리가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저를 비롯해서 그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유럽에서 온 사람들 그 눈 보면은 이게 홀려 있어요.
1: 반짝반짝.
2: 네. 근데 이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가 그 단순히 옛날 일본 문화가 아니라 지금 망가 뭐 여러 가지 대중 문화에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처럼 그 우키요에는 그 망가와 함께 일본 문화 그 자체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굿즈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키요에 그 굿즈가 되게 많잖아요. 제 그 굿즈 보면 놀라실 텐데 저 지갑, 파우치 다 우키요에예요.
1: 엄청난 덕후시네.
2: 네, 근데 저와 같은 네.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사실 많아요.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만나서 그런 거지. 우키요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에도 꽤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매니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20세기의 한국의 풍경과 사람들을 아름다운 색채 목판화로 그린 가와세 하시 일본 분이죠. 또 프랑스인 화가 폴 자쿨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눈, 그러니까 아마 우키요에의 기술이 되겠죠. 이 외국인의 눈을 통해 자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한다는 이 접근법은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섞여서 만들어내는 풍요로움을 가르쳐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주영님께서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일본 한국 양국의 교류에 어떻게 공헌하고 싶으신가요?
2: 먼저 이 가와세 하세이의 우키요에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우연히 번역을 영어 책을 번역하다가 그 스티브 잡스, 그 애플 창업자죠. 네. 스티브 잡스가 그 신자포니즘적인 인간이더라고요. 저처럼 일본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일본 도자기 이를 좋아했대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뭘 좋아했냐면은 그 가와세 하스이의 신판화, 새로운 우키요에 기법인데 그 신판화, 신 우키요에를 좋아했대요. 근데 신 우키요에는 그 기존의 우키요에에다가 그 서양 미술 기법을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니아가 많은데 이제 놀랍게도 가와세 하스이의 이 신 우키요에, 특히 조선 풍경은 저 서울에서 발견했어요. 그 한국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 발견해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로그에서 그 가와세 하스이의 그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아마 그 조선 풍경을 그려서
0: 그러죠.
2: 알려줘서 그런지.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제가 주변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은 거라 이 이야기를 꼭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 써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실제로 이렇게 조선 풍경이 공존하는 우키요에여야만 더 많은 한국 사람들한테 우키요에라든지 네. 자포니즘을 알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견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감동을 받고 바로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1: 네. 네, 저희 지금 프랑스랑 이렇게 연결된 우키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다시 일본과 한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저희 하나 카페와 또 애니메이션, 케이팝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 융합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일본 문화, 이건 한국 문화가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이는 이 교차점을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그 일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일본 문화가 있고 외국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문화가 있는데요. 일단 저의 위치를 보면 저는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네. 일본 문화를 아무리 좋아한다도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은 그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예요. NHK에서도 그런 신자포니즘 때 한국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조명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 21세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공존을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일본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한일 커플도 많잖아요. 네. 요즘 굉장히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품도 일본산을 수입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일본풍 제품도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뭐 일본풍 제품도 있고 한국과 일본 캐릭터가 콜라보한 그런 제품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에서 그 푸른 눈의 우키요에 화가로 유명한 폴 자쿨레 프랑스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하는 활동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3살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 일본에서 살았거든요. 네. 프랑스인이지만 네. 일본 문화가 곧 자기 일상이에요. 근데 폴 자쿨레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본에서 배운 정식으로 우키요에를 배워가지고 일본인, 그다음에 한국인, 그다음에 중국인 이렇게 주로 아시아 사람들을 그렸대요. 이 폴 자쿨레처럼 저도 야 이거는 일본 문화야, 이건 한국 문화야, 이건 서양 문화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 커피 마시고 이런 거 아시아 문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네, 사실 우리가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가르지만 저는 가르기보다는 뭔가 한국의 비빔밥의 좋은 점처럼 그다음에 일본의 덮밥처럼 경계를 지키되 또 비빌 수 있는 건 비비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문화의 지평을 어떤 신자포니즘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 통해서 넓혀가는 좀 일을 하고 싶어요.
1: 네.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죠.
0: 네,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편집자이신 강상규 교수님의 글에도 이 상대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님께서 평소 이 번역과 집필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시민사회 가장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고 계시나요?
2: 일본 문화가 일본 학 전공자나 일본 유학생이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어나 뭐 일본학 일을 하지 않는 분들 일상에도 이미 일본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0: 그쵸.
2: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그 수업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연구가 저 혼자 하면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보거든요. 책상에 혼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현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아,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일본학 전공자가 아닌 또 그렇게 뭐 일본어 일을 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자포니즘을 운영해가지고 여러분 일상에 공존하는 뭐 한국산 제품인데 이거 사실 뭐 일본 캐릭터 콜라보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글로 쓰고 그다음에 그 수업을 하고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에서 뭐 했던 수업도 그렇고 프랑스어인데 뭔가 자포니즘을 활용하는 수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과 일본은 항상 그 외교 정치 문제가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좀 뭐랄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그 일본 문화가 나의 일상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일본 문화였어라고 나의 일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쉽게 뭐 배척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자포니즘을 통해서 뭐랄까 한국 속에 끈끈하게 공존하는 그런 일본 문화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 그런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시사 일본 연구소하고 같이 갔던 어떤 중국집인데 그 중국집이 그 우큐회가 걸렸어요. 중국집 주인이 요리는 내가 중화 요리를 좋아하지만 나는 우큐회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아 이거 우큐회라고 합니까?
1: 네,
2: 저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게 그 호쿠사이의 그 파도. 어디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일본 문화가 어떤 특수한 집단의 그런 매니아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되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자포니즘 연구를 좀 다양하게 하고 싶습니다.
1: 네, 지금 말씀 중에 콜라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건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선 그런 경지 같아요. 이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면 다르게 보인다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이 일본과 한국 시민들의 풀뿌리 교류를 어떤 식으로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강상규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거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강상규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한국과 일본 이야기를 할 때 딱 두 나라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 둘러싸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서양을 같이 봐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세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자포니즘 연구를 하고 이거를 좀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이렇게 좀 믹스할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이경수 교수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런 면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종이 묶음이 아니라 좀 많은 다양한 독자들한테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그런 이야기를 다양한 그런 저자들 뭐가 함께 계속 해나가고 싶은데 교수님 두 분이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네.
0: 네. 이주영님께서는 이 프랑스어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일본을 보고 또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이 세 가지 문화를 오가고 계신 이주영님이시기에 가능한 이 한일 또 일한 교류에 대한 독자적인 공헌이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평소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사명감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저는 편견이 없는 그런 시각에서 일본 문화를 그 한국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일본에서도 네. 한국 문화 굉장히 다양하게 즐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진짜로 그 일본과 한국의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독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프랑스어와 그런 서양 문화를 이용하는 이유가 활용하는 이유가 사실 한국은 우큐에도 그렇지만 우큐에보다는 인상파 미술이 훨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0: 그렇죠.
2: 예를 들면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한 예가 최근에 어떤 그 자포니즘이 있는 프랑스어 수업에서 그 다자이 오사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자이 오사무를 처음 듣는데요. 이분은 프랑스 문학만 읽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자이 오사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다자이 오사무 얘기하면은 관계가 없잖아요. 불어 수업하고. 다자이 오사무가 불어 불문학과 출신이에요.
1: 맞아요.
2: 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불문과 출신이에요?
1: 네,
2: 관심이.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방송대 일본어 번역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번역한 이제 그 공역 중에 그 한 작품이 리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리즈는 르누아르의 그 양산을 쓴 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와 그 리즈라고 하는 소설이 르누아르의 그 그림이잖아요.
1: 네.
2: 거기서 영감 받았다니까 이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 문화에 몰랐던 분들한테 일본 문화를 이제 일상으로 네.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1: 네. 이지영님의 사명감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아, 정말 피부로 와닿는.
1: 네. 저희 하나카페 청취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2: 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그 이야기가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한국에서 일본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주로 서양 문화만 알았지만 그 이웃나라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신데 잘 모르셨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좋은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자포니즘과 신자포니즘,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본과 한국의 민간 문화 교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저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저의 행동이 곧 글이 되고 글이 행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자포니즘 연구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네, 여섯 번째 출연해 주신 이수영님 이번에도 너무나도 알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제 7권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 영광입니다. 예, 항상 하나카페 저한테 좋은 영감을 주거든요. 감사드립니다.
0: 네,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일본어 번역가이시자 프랑스어 번역가 그리고 자포니즘 연구가로 활약하시는 이주영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서 헤어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세요.